0: 我跑着 To 奶奶日期 Gazelle 此为无日子阿伯尼 Check down, check down 치파유 check down 로마차가즈워런스타가부가바카바카 Check down, check down 치파유 check down 라이노트와요산사자스원
1: 산스툰차가
0: 라이노트와요산사자스원저치파유